실천하는 과정에 역사가 남겨놓은 문제를 해결하고 전시각항 사업이 큰 진전을 이루고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사업을 잘하려면 반드시 숙근평 새시대 종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24 당대회와 20기 역대 전체회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숙근평 청서기에 길림과 연변 고찰시 종묘 연설, 종묘 지시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며 성주 당회의 각항 포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밀하게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에 융합돼 봉사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청적 기조를 견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근본 보장으로 삼고 올바른 치적관으로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중대 사업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개혁 개방을 심하는 과정에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 경제를 육성하며 향촌 지능, 흥변 부민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혁신을 겸비하고 가까운 이는 만족하고 먼 이는 찾아오게 하는 당풍해운, 다채훈촌을 건설하며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 여러 민족 군중의 공동 부유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추동하고 중국식 현대화 훈촌의 새로운 篇장을 힘써 써내려가고 전선 개방의 교두보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고 전주의 1극 2지 3구 목표를 실현하는 데 조력하며 길림성 고품질 발전에 뚜렷한 진위와 연변 도약과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훈춘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실제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제해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주제를 두드러지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삼으며 인민 군중을 주체로 의지하고 개혁 개방이라는 주 전략을 강화하며 녹색 발전이라는 주된 색조에 입각하고 안전과 안정이라는 주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중점적으로 일곱 가지 방면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첫째, 개방으로 도시를 세우고 공업과 무역을 일체화해 개방형 산업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새시대 흥변부민 행동을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동해야 합니다. 셋째, 더큰 역도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발전 성과를 끊임없이 생활의 질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산이 푸르고 물이 맑은 생태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아름다운 훈촌의 녹색 동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사회주의 민주 법치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안전과 안정 초석을 튼튼히 다지고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과 평온을 수호하는 철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곱째,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관리하는 것을 심화하고 고품질 당 건설로 고품질 발전을 인솔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숙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두리에 더 긴밀히 단결하고 성주 당위 견강한 영도하에 실사구시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실물을 중시하고 실질적으로 틀어주고 사업하며 시달을 억세게 틀어주고 중국식 현대화 훈촌의 새 편장을 힘써 쏘아내려가면서 새시대 길림 고품질 발전이 뚜렷한 진전을 이루고 연변 도약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기 위해 단결 분퇴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훈촌시 제16기 규율검사위원회 사업보고와 전시 당비 징수, 사용 및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서면 형식으로 대표에 제출해 심의했습니다. 훈촌 주둔, 주황, 성주 직속 관련 부문과 전문 대학 및 대학교 부분적 중점 기업 주요 책임 동지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시 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대회에 열석했습니다. 다음, 9월 23일 중국 공산당 훈촌시 제17차 대표 대회가 개막된 후각 대표단은 분조 토론을 참답게 전개했습니다. 당 대표들은 각자 영역의 사업 실지와 결부해 인식을 나누고 감수를 이야기하며 사고를 모색하고 근원 헌책하면서 공동으로 훈촌의 고품질 발전에 참신한 청사진을 그려갔습니다.

각 대표단 분조 토론 현장은 열기로 차 넘쳤고 분위기는 농후했습니다. 당 대표들은 용감하게 발언하고 깊이 있게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시당의 사업보고는 취지가 심오하고 실속 있으며 계획이 치밀하며 지난 5년간 전시 경제, 사회, 민생 등각 분야에서 거둔 뛰어난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 회고하고 앞으로 5년 전시 발전의 전반적인 구도, 발전 목표와 종점 임무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훈춘 발전 실정에 부합되고 군중의 기대에 부응하며 전시 각 사업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도록 이끄는 행동 강령이라고 일제히 인정했습니다. 당 대표들은 대회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견결히 관철 시달하며 사상과 행동을 시당 외에 각항 결책 포치에 절실히 통일시키고 지혜와 힘을 대회에서 확정한 각항 목표와 임무에 결집시켜 본직에 입각해 주요 책임과 주업을 깊이 파고들며 대회가 배치한 웅대한 청사진을 실무 조치 사업 성과로 전환시켜 중국식 현대화 훈춘의 새 편장을 힘써 쏘아내려 갈 것이라고 분분히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춘도로 통상구가 7월 18일 먼저 시험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서 러시아 측 새크라스키노 통상구도 9월 22일 시험 운행에 들어가면서 중로 양측 새 도로 통상구는 쌍방향 관통을 실현했습니다. 이날 훈춘도로 통상구에서는 출입경 차량 350대, 출입경 인원 연인수로 4,911명, 화물 1,444톤을 검사했습니다. 신축 훈춘도로 통상구 시설 설비는 원 통상구에 비해 전면 승격되고 화물 검사 통로가 팔진팔출로 확대됐으며 차량 스캔, 자주 신고 검사 단말기, 영상 감시 통제 등 지능 설비를 갖추어 화물 신고 온라인 처리, 차량 번호판 정보 자동 식별, 수화물 칸 스캔 쾌속 검사를 실현하고 종이 재료 제출, 상자 개봉 검사 환절이 뚜렷이 줄어들고 통상구 통관 적재 능력, 지능화 봉사 수준이 대폭 상승됐습니다. 시험 운행 이래 새 훈춘도로 통상구의 각종 사업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으며 운행도 안정적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수출입 화물은 4만 7천 톤, 출입경 차량은 만 대입니다. 그중 9월 21일 출입경 차량은 375대에 달해 통상구 하루 통관 차량 역사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화물 운송 효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는 동시에 중로 상호비자 면제 정책 혜택에 의탁해 전시 각 통상구의 인원 왕래가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18일까지 훈춘의 각 통상구 국영 출입경 인원은 연인수로 77만 400명으로 동기 대비 37.6% 늘어났으며 3개월 반 앞당겨 지난해 전년도 총량을 완수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에서는 중로 신축 통상구의 쌍방향 관통 기회를 틀어지고 통상구 통관 효능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통상구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 연변주 나아가 길림성이 고수준 개방 발전을 추진하는 데 더욱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9월 20일 성류꽃 피어나는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전역 혜민 공연이 훈춘 실크로드 발해 고진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길림성 문화예술계 연합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연은 중화민족은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금 구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연변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의 종점 혜민 프로젝트입니다. 공연은 아름다운 길림 나의 고향 민족 단결의 꽃 활짝 피워 한 마음으로 중국금 구축 등세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가무, 고개 등 절목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내용을 융합해 훈춘 각 민족 군중들에게 진문 앞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공연 현장에서는 부채와 은호, 장구의 정등 조선족 특색이 짙은 가무가 잇따라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었습니다. 마두금 합주 여웅의 목마이는 울림이 깊고 은은한 마두금 소리로 소원의 풍모를 한껏 보여주었습니다. 콰이반, 제가 단결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는 경쾌한 리듬, 알아듣기 쉬운 언어를 통해 민족 단결 관련 지식을 선전 강연했습니다. 무대에서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조명이 서로 어우러져 빛을 발하는 가운데 무대 아래 훈춘 시민과 많은 관광객들은 흠뻑 빠져 연이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 황금빛 가을 9월 훈춘시 영안진 부신촌에 30여 헥타르에 달하는 개암나무가 풍년을 맞이하고 곳곳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들이 가을철 풍년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작은 개암 열매가 초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향촌진흥과 치부의 길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영안진 부신촌의 산간림지에 들어서면 이따위는 개암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알이 꽉찬 둥근 개암 열매가 가지마다 가득 달려 있습니다. 맑은 날씨를 타잡고 농가들은 서둘러 수확에 나서면서 숲속에서는 분주하고 뜨거운 풍년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손에 마대와 수납통을 들고 몸을 숙여 개암을 따고 있는데 동작이 능숙하고 재빠릅니다. 잠시 사이에 묵직한 개암 열매가 자루와 통을 가득 채웁니다. 수확한 개암은 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리는 등 절차를 거치면 외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확의 풍성한 결실 뒤에는 영안진 부신촌이 10여 년간 특색 림과 산업에 꾸준히 공을 들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노력이 있습니다. 2015년 부신촌에서는 국가의 경작지를 산림으로 되돌리는 정책에 힘입어 산지 자원 우수에 입각해 당지 실정에 맞게 농업산업 구조를 조정했으며 집체의 유효림지를 활성화하고 큰 열매 개암을 대대적으로 도입 재배했습니다. 반복적인 시범 재배와 관리보호 경험을 모색하고 재배 기술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한 끝에 2018년부터 연이어 조성된 개암림에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정밀하게 재배하면서 전체 림지가 성과기에 들어섰고 보신초는 훈춘시 최대 규모의 개암 연속 재배 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개암 열매가 촌의 유효 림지 자원을 활성화해 황무지를 금산으로 림지를 보물 같은 땅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초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스키노 통산구도 9월 22일 시범 운행에 들어가면서 종로 양측 세 도로 통산구는 쌍방향 관통을 실현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23일 중국공산당 훈촌시 제17차 대표대회가 홍구국제청사 다공릉 상무중심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 응당 출석해야 할 대표는 255명이고 실제 출석한 대표는 240명으로서 법정 인수에 부합됐습니다. 대회 집행 주석들인 림소림, 박철만, 조립동이 주석대에 자리했습니다. 박철만이 대회를 사위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중국공산당 훈촌시 제17차 대표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전원이 기립해 국가를 재창했습니다. 열렬한 박수 속에서 림소림은 중국공산당 훈촌시 제16기 위원회를 대표해 대회에 용감하게 사명을 짊어지고 개방으로 강해지며 중국식 현대화 훈촌의 새 편장을 써내려가는데 단결 분투해야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촌시 제16차 당대회 이래 시당회에서는 숙군평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24차 당대회와 20기 역대 전지회 정신을 전면 시달하고 성주 당회의 강력한 영도하에 전시 당원 간부와 여러 민족 군중을 단합 인솔해 고품질 발전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힘을 모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난관을 극복하며 분투 전진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직책을 이행하며 내외 련동 속에서 개방 발전의 새로운 기상을 일신하며 정확한 치저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역사가 남겨놓은 문제를 해결하고 전시 각항 사업이 큰 진전을 이루고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사업을 잘하려면 반드시 숙군평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24차 당대회와 20기 역대 전체회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숙군평 청서기에 길림과 연변 고찰시 종묘 연설, 종묘 지시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며 성주 당회의 각항 포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밀하게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에 융합돼 봉사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근본 보장으로 삼고 올바른 치저관으로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중대 사업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개혁 개방을 심하는 과정에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 경제를 육성하며 향촌 진흥, 흥변 부민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형신을 겸비하고 가까운 이는 만족하고 먼 이는 찾아오게 하는 당풍 해운 다채 훈촌을 건설하며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 여러 민족 군중의 공동 부유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추동하고 중국식 현대화 훈촌의 새로운 편장을 힘써 써내려가고 전선 개방의 교두보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고 전주의 1극 2지 3구 목표를 실현하는 데 조력하며 길림성 고품질 발전에 뚜렷한 진위와 연변 도약과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훈춘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실제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제해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주제를 두드러지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삼으며 인민 군중을 주체로 의지하고 개혁 개방이라는 주 전략을 강화하며 녹색 발전이라는 주된 색조에 입각하고 안전과 안정이라는 주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중점적으로 일곱 가지 방면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첫째, 개방으로 도시를 세우고 공업과 무역을 일체화해 개방형 산업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새시대 흥변부민 행동을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동해야 합니다. 셋째, 더큰 역도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발전 성과를 끊임없이 생활의 질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산이 푸르고 물이 맑은 생태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아름다운 훈촌의 녹색 동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민족 탄

서 새시대 길린 고품질 발전이 뚜렷한 진전을 이루고 연변 토약 초월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기 위해 단결 분투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춘천시 제16기 규율검사위원회 사보고와 전시 당비 징수 사용 및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서면 형식으로 대표에 제출해 심의했습니다. 훈춘주 등 주앙 성주 직속 관련 부문과 전문 대학 및 대학교 부분적 중점 기업 주요 책임 동지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시 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대회에 열석했습니다. 다음, 9월 23일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차 대표 대회가 개막된 후각 대표단은 분조 토론을 참답게 전개했습니다. 당 대표들은 각자 영역의 사업 실지와 결부해 인식을 나누고 감수를 이야기하며 사고를 모색하고 근원 헌책하면서 공동으로 훈촌의 고품질 발전에 참신한 청사진을 그려갔습니다. 각 대표단 분조토론 현장은 열기로 차 넘쳤고 분위기는 농후했습니다. 당 대표들은 용감하게 발언하고 깊이 있게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시당의 사업보고는 취지가 심오하고 실속이 있으며 계획이 치밀하며 지난 5년간 전시 경제, 사회, 민생 등각 분야에서 거둔 뛰어난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 회고하고 앞으로 5년 전시 발전의 전반적인 구도, 발전 목표와 중점 임무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훈춘 발전 실정에 부합되고 군중의 기대에 부응하며 전시 각 사업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도록 이끄는 행동 강령이라고 일제히 인정했습니다. 당 대표들은 대회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견결히 관철 시달하며 사상과 행동을 시당외의 각항 결책 포치에 절실히 통일시키고 지혜와 힘을 대회에서 확정한 각항 목표와 임무에 결집시켜 본직에 입각해 주요 책임과 주업을 깊이 파고들며 대회가 배치한 웅대한 청사진을 실무 조치 사업 성과로 전환시켜 중국식 현대화 훈춘의 새 편장을 힘써 쏘아내려 갈 것이라고 분분히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춘도로 통상구가 7월 18일 먼저 시범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서 러시아 측 새크라스키노 통상구도 9월 22일 시범 운행에 들어가면서 중로 양측 새 도로 통상구는 쌍방향 관통을 실현했습니다. 이날 훈춘도로 통상구에서는 출입경 차량 350대 출입경 인원 연인수로 4,911명, 화물 1,444톤을 검사했습니다. 신축 훈춘도로 통상구 시설 설비는 원 통상구에 비해 전면 승격되고 화물 검사 통로가 팔진팔출로 확대됐으며 차량 스캔, 자주 신고 검사 단말기, 영상 감시 통제 등 지능 설비를 갖추어 화물 신고 온라인 처리, 차량 번호판 정보 자동 식별, 수화물 칸 스캔 쾌속 검사를 실현하고 종이 재료 제출, 상자 개봉 검사 환절이 뚜렷이 줄어들고 통상구 통관 적재 능력, 지능화 봉사 수준이 대폭 상승됐습니다. 시험 운행 이래 새 훈춘도로 통상구의 각종 사업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으며 운행도 안정적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수출입 화물은 4만 7천 톤, 출입경 차량은 만 대입니다. 그중 9월 21일 출입경 차량은 375대에 달해 통상구 하루 통관 차량 역사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화물 운송 효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는 동시에 중로 상호비자 면제 정책 혜택에 의탁해 전시 각 통상구의 인원 왕래가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18일까지 훈춘의 각 통상구 국영 출입경 인원은 연인수로 77만 400명으로 동기 대비 37.6% 늘어났으며 3개월 반 앞당겨 지난해 전년도 총량을 완수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에서는 중로 신축 통상구의 쌍방향 관통 기회를 틀어주고 통상구 통관 효능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통상구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 연변주 나아가 길림성이 고수준 개방 발전을 추진하는 데 더욱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9월 22일 성류꽃 피어나는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전역 혐인 공연이 훈춘 실크로드 발해 고진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길림성 문화예술계 연합회에서 주관.

난 이번 공연은 중화민족은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금 구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연변조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의 종점 혐인 프로젝트입니다. 공연은 아름다운 길림 나의 고향 민족 단결의 꽃 활짝 피워 한 마음으로 중국금 구축 등세개 장르로 구성됐으며 가무, 고개 등 절목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내용을 융합해 훈춘 강민족 군중들에게 진문 앞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공연 현장에서는 부채와 은호, 장구의 정등 조선족 특색이 짙은 가무가 잇따라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었습니다. 마두금 합주 여웅의 목마이는 울림이 깊고 은은한 마두금 소리로 초원의 풍모를 한껏 보여주었습니다. 콰이반, 제가 단결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는 경쾌한 리듬, 알아듣기 쉬운 언어를 통해 민족 단결 관련 지식을 선전 강연했습니다. 무대에서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조명이 서로 어우러져 빛을 발하는 가운데 무대 아래 훈춘 시민과 많은 관광객들은 흠뻑 빠져 연이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 황금빛 가을 9월 훈춘시 영안진 부신촌의 30여 헥타르에 달하는 개암나무가 풍년을 맞이하고 곳곳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들이 가을철 풍년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작은 개암 열매가 촌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향촌 진흥과 치부의 길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영안진 부신촌의 산간김지에 들어서면 이따위는 개암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알이 꽉찬 둥근 개암 열매가 가지마다 가득 달려 있습니다. 맑은 날씨를 타잡고 농가들은 서둘러 수확에 나서면서 숲속에서는 분주하고 뜨거운 풍년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손에 마대와 수납통을 들고 몸을 숙여 개암을 따고 있는데 동작이 능숙하고 재빠릅니다. 잠시 사이에 묵직한 개암 열매가 자루와 통을 가득 채웁니다. 수확한 개암은 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리는 등 절차를 거치면 외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확의 풍성한 결실 뒤에는 영안진 부신촌이 10여 년간 특색 림과 산업에 꾸준히 공을 들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노력이 있습니다. 2015년 부신촌에서는 국가의 경작지를 산림으로 되돌리는 정책에 힘입어 산지 자원 우수에 입각해 당지 실정에 맞게 농업산업 구조를 조정했으며 집채 유효 림지를 활성화하고 큰 열매 개암을 대대적으로 도입 재배했습니다. 반복적인 시험 재배와 관리보호 경험을 모색하고 재배 기술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한 끝에 2018년부터 연이어 조성된 개암림에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정밀하게 재배하면서 전체 림지가 성과기에 들어섰고 보신초는 훈춘시 최대 규모의 개암 연속 재배 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개암 열매가 촌의 유효 림지 자원을 활성화해 황무지를 금산으로 림지를 보물 같은 땅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촌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대표대회가승리적으로폐막했습니다중국공산당珲春시제17기위원회제1차전체회의가소집됐습니다중국공산당珲春시제17기규율검사위원회에서는제1차전체회의를거행했습니다추석국경절도명절이다가오면서해산물소비가